Come On 嘅聲音啦，真係好正啊！而且佢嘅演繹咧係收放有度，聲線亦都好細膩綿長，好中意聽佢咁樣唱歌，呢一份嘅心情咧好打動人啊！